제반자는만 바네라 쿠시바이 구라거린 칼라가 먹기 대전에기 먹고지 힐러피 캬카와하라 보니 바이벌라야 밀리더 띠미에 샤르이바이 쿠스바니